0: 당치디모지방데 원가블레요 바그 강롱진 쿵바글레요 자그 따따디인지 나 강비 크레소게 바트 바글레 도히글레드카 마르세이 아디 칼라디 칼라 위에 톨로플로디 칼른도코세 랍디겐 텐디가 달리면 달려
1: 天后来了已经到大理寺门外了天后来了已经到大理寺门外了过来全体四神集合
2: 列队归营天后
3: 列队归营天后什么全是老弟该算账真的来了也不长谈老弟你躲哪儿了你药箱，对对对对，药箱。在这里。

0: 이름이 까트라흐.
1: 사다하자호, 다리크스니, 모첼라다 히바처.
0: 아브라흐. 고카빌비 로코리. 멜로비스. 자크르마바흐, 소크리아흐. 메르가비, 그룹니스 통대 독가실로. 생캡시 카타 어르바스 낙주스 보탈라흐 인치바 칼라이 통치 제라가 빌라스 드루자키 드르사 부이시근 사라키 간다 브라소

0: 친구단 눈 말씀 후아
1: 친구는 이니가 도와 노인했지
0: 刚到京城的时候我心里的苦不知道要比这碗药苦上多少倍所以你不要放弃这药没有那么苦相信我吧